0: 다시마 바하 아누투나이 다시마 하타 라칸데 라디오 ITN 세베 스리랑키아 한데
1: 벨라베 페레브루 나베아이
2: 벨라베 오바베타 기나아

0: 나의 다시마 바하 아누토 나의 다시마 하타 락한데 Radio ITN 세베 스리랑키아 한데
1: विलाव सौ से दिखाए
2: विलाव उपवित गिनावे।